0: 오늘은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늘은 나마스카르 비와 디비안 반스.
1: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 이라바시가라 박카